그루미 썬데이님 신청 사연입니다. 남규리의 남자, 미스 A의 남자 없이 잘 살아, 스페이스 A의 섹시한 남자. 오늘은 남자 시리즈네요. 루미님 주말 잘 보내고 왔죠? 새로운 한 주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은 뭐 마음도 몸도 조금 분주할 수 있는 날이지만 서두르지 말고 여유 조금만 챙기길 바랍니다. 이동하는 동안 항상 안전운행 하시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일들이 하나씩 쌓이는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은지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청해 주신 곡 임재범의 너를 위해 이하이의 허수아비 주셨네요. 듣고 싶은 곡이 있어 들렸어요. 남은 시간도 잘 들을게요 라고 그러셨네요. 네, 은지님 어서 오세요. 듣고 싶은 노래 생각날 때 이렇게 함께 찾아와서 음악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반갑습니다. 음악이라는 게 그때그때의 기분을 가장 잘 담아주는 친구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남은 시간도 편안하게 음악과 함께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일들로 채워지는 즐거운 월요일 보내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신청곡 사연란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방송은 마성의 그녀 흑장미님 방송입니다. 신청란 마감이 되면 흑장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마지막 사연 숙장미님 사연입니다. 청해요. 오빠 안녕하세요. 목롱은 아침입니다. 잠이 안 깨서 죽겠네요. 사람들 나가는 것도 모르고 퍼졌습니다. 목롱하게 잘 들어요. 초코와 바닐라의 사랑에 빠지는 타이밍, 윤마치의 퇴근길, 이보람의 내가 많이 널 좋아하나 봐 청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아침은 유난히 잠이 덜 깬 채 시작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푹 잤는데도 몽롱한 날이 있죠. 그래도 몸이 쉬어야 할 만큼 푹 쉬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되며 괜히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신청한 노래 들으면서 잠도 천천히 깨워보고요. 다음 방송이니까 이제 참으로 세수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기분도 조금씩 끌어올려 보시고요. 오늘도 무리하지 말고 웃을 일 많은 하루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화이팅!

여러분께서 주셨던 모든 신청곡과 사연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 한 18분 남았네요. 제가 선곡을 한 곡들을 보내드릴 텐데 스테이라는 제목의 곡들이 참 명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로 다섯 곡 쭉 보내드릴 건데 먼저 세 곡 듣고 엔딩으로 오겠습니다. 신청곡 사연화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방송은 마성의 그녀 흑장미님 방송입니다. 흑장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끝곡으로 이제 시아의 스테이, 블랙핑크의 스테이, 이렇게 스테이 시리즈 두 곡 예, 남겨뒀습니다.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인데요. 게다가 이번 주는 한 달을 마무리하는 월말까지 함께 있는 만큼 평소보다도 더 분주하게 보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쁜 일정에 마음까지 덩달아 급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다 보면 어느새 잘 마무리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건강 잘 챙기면서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월말까지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요. 웃음이 함께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하늘호수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흑장미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하늘호수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짱입니다. 월요일 아침 활기차게 또 안정적으로 엄근진 우리 터보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0시를 출발해서 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그래서 노래를 조금 더 전해드렸어요. 방탄소년단의 보조개. 아, 보조개 너무 갖고 싶어요. 어릴 때 보조개 갖고 싶어서 학교 다닐 때 볼펜으로 볼을 계속 찔렀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도 안 생기는 보조개. 요새는 수술도 되던데 다 늙어서 무슨 보조개야. 그죠? 자, 그리고 황채열의 이번 앨범 곡들이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터보빠 시간의 타이틀곡 우리 여름 우리 나왔죠? 저는 여름이 불어와 라는 곡 준비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승윤 노래도 앨범이 어제 나왔는데 노래가 너무 많아요. 영집이래요. 29곡 그 중에 타이틀곡은 딱 하나, 뭘 훔치지? 이것도 다

들어봐야겠어요. 그 이승윤 원체 좋아하거든요. 원체 그 네, 나올 때부터 아, 쟤 좀 애가 좀 또래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체 좋아했던 터라 이 노래 괜찮죠? 뭘 자꾸 훔친다고 하는데 훔칠 애는 아니고 자, 여튼 팬심을 훔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들으셨고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신청곡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서의 너의 계절, 그리고 또 이건 뭐라고 읽나. 네, 요새는 그 영어로 된 그 가수 이름이 너무 많은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돌림께서 좋아하는 별이 들어가네요. 너는 나의 별 준비해드리고 여러분들 신청곡 준비하겠습니다.

노래들이 너무 좋죠. 요새 이런 노래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필사모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흑장미님. 어제 야간 당직 뒤 퇴근하고 집입니다. 그래도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 퇴근하고 좀 낫네요. 월요일은 늘 힘들잖아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고 학교 가는 아이 보지도 못했어요. 왜 이렇게 잠이 안 깨던지 몽롱한 상태로 1시간 정도를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은 구름 많은 날씨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이상하게 저 아랫지방이 흐리거나 비가 오면 요 위에는 너무 더워요. 벌써 거의 29도일걸요. 좀 아까 봤을 때 28.4도였는데 여기 날씨가 지금 내려갔네? 뭐지? 네, 26.9도네요. 날이 흐리나? 네, 구름이 좀 꼈나 봅니다. 여튼 그러네요. 약하게 바람도 부네요. 이런 날씨에 장미정원 산책하면 딱인데 얼렁 나가요.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스텔라 엘로라이의 사랑이 머물던 자리 먼저 준비하고요. 에코비의 우리가 헤어진 이유, 그리고 그 뒤에 비어네이퍼의 아이처럼까지 모두 함께 듣겠습니다. 피곤할 텐데 음악 들으면서 피곤도 풀고 또 밥도 잘 챙겨 먹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고 그렇게 편안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고마워요.

비어네이퍼 노래를 듣다 보면 저는 그래요. 진영 목소리가 제일 잘 들려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제일 잘 들리는 거. 여러분들도 그렇죠. 방송을 듣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자키의 목소리가 제일 잘 들리는 것 같죠. 자, 다음 사연에 우리 꽁치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좀 바쁘네요. 그래요. 바쁠 수 있죠. 아침에 멍할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 더. 좀 이따가 건강검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저 얼마 전에 건강검진 했잖아요. 공단검진 하는데 나라에서 건강검진 받는 대상들의 하나요. 네, 피 조금 더 뽑고 소변 조금 더 하고 그 설문 뭐 하는 거 있는데 그거 같이 하면 저는 일단 뭐 사전으로 온라인 그 검진 대상 참여하라고 해서 참여하기 놀랐거든요. 뭘 주는진 몰랐는데 가서 하고 나니까 5만원 신세계 상품권 주더라고요. 뭐 우리 꽁치님도 준다고 그 하라고 하면 그냥 하세요. 별것도 없고 그냥 어차피 피 뽑는 거 조금 더 뽑고 그러는 거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라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거고 그런 것들이 다 나라의 어떤 그 뭔가 조사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네. 저는 그런 거 하면 다 뭐 내가 나한테 큰 피해가 오지 않는 이상 네.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나중에 폐기해 달라고 하면 폐기도 다 해준대요. 여튼 그렇다고요. 장미님 좋은 오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신나는 댄스곡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진주의 난 괜찮아. 이재영의 대단한 너. 스페이스A의 배신의 계절. 네. 일단 이재영 소찬이 왜 소찬이로 돼 있지? 네, 준비해 드릴 거고요. 그 뒤에 정인연마님께서 청해 주신 곡 중에 베이비복스의 우연 있거든요. 요 곡까지 함께 듣고 올게요.

파일이 이상해서 다시 정비해 드릴게요. 왜 이러죠? 믹스 파일이었나? 기분 나쁜데. 네. 다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파일이 깨진 게 아니고 믹스, 리믹스 파일이었나 봐요.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반가워요 장미님. 왜 주말에 항상 월요일이 기다려질까요? 자키분들 기다리다 목 빠졌어요. 아, 호수에 빠지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평일날 방송이 많지 않으면 주말에도 신청곡 사연의 멘트를 평일처럼은 아니어도 다 해드리는데 요새 평일날 방송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집안 정리에 막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새는 좀 주말에 방송을 쉬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저희 막내가 고3이라 수시를 앞두고 있어서 도서관에 영화에 문해 창작과 수시를 넣어야 돼서 같이 다니다 보니까 네, 아마 수시 전까지만 그렇고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저희 방송국은 평일에도 자키분들이 방송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주말까지 억지로 하라고 안 해서 지원하시는 분들만 해드리다 보니까 그래요. 죄송해요. 네. 평일만 기다리는 아기 엄마 주말에 음악 잘 들었습니다 하셨어요. 주말에도 오시면 음악은 멘트는 아니어도 네, 노래는 신청곡은 다 제가 잡고 있는 신청곡은 전해드리니까 오셔서 같이 대화 나누고 노셔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네, 김범수의 슬픈 활용법, 김필의 그때 그 아인, 그리고 베이비복스의 우연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댄스는 댄스대로 발라드는 발라드대로 모아서 전해드리다 보니까 베이비복스 먼저 전해드렸더니 이 노래가 그 리믹스 버전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은 다음 댄스곡 나올 때 함께 준비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 신청곡 와우님께서 그래도 좀 빠른 그나마 빠른 노래를 신청해 주셔서 네, 그때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대의 향기님 반갑습니다. 사연나네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셔서 네 저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려봅니다. 우리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휴일 잘 보내셨나요? 잘 지내셨을 거예요. 대청소비 이루고 잠이 부족해서 좀 더 잤어요. 잘 왔어요. 저도 방송 끝나고 나면 청소 좀 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기말고사 끝나야 제 컨디션도 돌아올 것 같아요. 언제부터예요? 저희는 목요일부터예요. 다음 주까지. 정신이 한 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애들 다 일찍 올 텐데. 달에 막내 일찍 올 것 같은데. 엄마가 방송하고 있으면 짜증이 빨리 내겠죠? 그러던 말던. 장방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페이지 김조안의 Say Goodbye.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꿈. 말이 빨라지고 발음이 세고 왜 이러죠? 뭐가 급하지? 소요 정기고의 썸 신청해 주셔서요. 네 모두 준비하고 베이비복스의 우연 함께 전합니다.

네, 신청곡과 CM을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한 시간 반 더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돼요. 한번 다녀가신 분들도 다녀가 주실 수 있습니다. 행복하자님 다녀가 주셨어요. 바쁘시죠? 안녕하세요. 두 곡 던지고 갈게요 하시면서 다비치의 타임캡슐, 먼데이 키즈의 운명, 이희경과 같이 부른 거죠. 요새 이희경이 자숙기간이라 통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두 곡에 이어서 네, 제가 그 부천 산다 요새 많이 듣죠. 네, 너무 좋아서 이번에 나온 노래 나의 스타 그녀 발라드 버전으로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이 부천 산다 가수가 최진실을 엄청 좋아하나 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언제나 늘 별로 남아있는 최진실, 그리고 그의 동생 최진영 위에도 많은 별이 되어 언제까지나 노래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분들을 위해 잠시 그들을 추억해봤습니다. 꼬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주말에 배달하다가 넘어졌어요. 조심 좀 하라니까. 주말에 또 멘트 안 했다고 그새 또 넘어진 거야. 여러 군데 많이 아픔이네요. 피도 나고 멍들고 따끔따끔합니다. 오토바이로 넘어졌으면 더 아프죠. 그 무게 어떡할 거야. 약 잘 바르고요. 방법이 없어. 약 잘 바르면서 밖에. 시간이 좀 흘러야 덜 아프죠. 호. 예. 아, 다친데 호 이렇게 하면 덜 아프대요. 아파 아파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제발 좀 안전운전 하세요.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천천히 달려야지. 큰일입니다. 신청해 주신 곡 더 스카웃의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요번에 또 음원이 나왔죠. 그 중에 한 곡 용안의 곡. 네, 또 우리 꾸미나님 이거 다음 시간에 신청하려고 둔 거 아니야. 흐르고 있고요. 이산의 서울의 밤. 아, 이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어제 들었는데. 네, 네온의 곡과 유신의 곡까지 함께 잘 들을게요. 노래도 실력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을 틀어야 될 것 같은 1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햄버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천국 남깁니다. 새콤한 게 땡기는 날씨죠. 저는 막 수박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새콤달콤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요새 새콤한 거 먹잖아요. 샤벳. 오늘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바쁠 예정입니다. 저도 방송 마치면 청소도 해야 하고 바쁠 예정입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그래도 낮 시간 방송이라 아침에 좀 한가할 것 같아요. 낮 방송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네 괜찮겠죠. 그래도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y2k의 깊은 슬픔 김동률의 기적 신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립니다. 바쁜 와중에 다녀와 주셔서 고마워요.

3시간 신청곡은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 1시부터 우리 스타빈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오셨는가 모르겠어요. 아이 검진 가셨거든요.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늦으면 저랑 조금 더 같이 하면 돼요. 여튼 네, 신청곡은 미리미리 부탁드려요.

체리님 다녀가시면서 샤크라의 난 너에게 신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멘토님 반갑습니다. 외부에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이번 한 주도 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래요. 정인이 엄마님께서 다시 신청하시면서 조성모의 후회, 제키의 기사도 추가의 현명한 이별 신청해 주셔서 네 곡 예쁘게 묶어서 보내드려요. 네, 시간이 참 잘 가죠. 벌써 2시간 17분이 흘렀어요. 방송하고 있으면 시간아 진짜 붙잡아두고 싶다 정도로 너무 빨리 잘 갑니다. 그래도 아침에 방송하면 공복의 방송에도 힘들지 않는데 낮에 방송하면 3시간 방송이 너무 벅차요. 네, 그리고 우리 타비님은 아직 저보다 한참 젊으니까 좀 낫겠죠.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언니들 계신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벅차더라고요. 또 방송이 일주일에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것 같고요. 할 일이 이것저것 너무 많은데다가 제가 또 요새 계속 집안을 정리하고 있어서 네, 더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젊음을 붙잡아줄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네, 마음만 젊죠. 마음은 언제나 10대, 20대 소녀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들 우리 듣고 함께할 수 있는 추억의 노래들이 있어서 그리고 새로 나오는 노래들도 네, 우리가 그 젊은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하고 함께 이 노래로 이야기하다 보면 10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준비해드려요. 이런 추억의 노래 좋아요.

꽁치님 다녀오셨어요. 신청합니다. 장미님 건강검진 예약하러 갔다가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엄마 밥 차려줘야겠네요. 2부 신청곡하고 방송 즐겁게 잘 듣겠습니다. 우리 꽁치님도 더운데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식사 맛있게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요. 건강검진 꼭 해야 됩니다. 버기의 맨발의 청춘, 구피의 게임의 법칙, 에너지의 사랑 만들기 준비해드리고 마지막 신작곡 들고 옵니다.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 햄버거님께서 두 번째로 다녀가 주셨어요. 청해요. 여전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보면서 우리 바오님이 진짜 한 시간 반을 지키려고 너무 애쓰셨어요. 네, 어제 제가 신청곡 올려주면서 화딱지가 나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한 시간 반 안 지키고 막 계속 올려갖고 제가 어제 손이 엄청 바빴거든요. 인사도 못할 정도로 손이 바빴어요. 손이 어제 그 주문 들어온 거 만들어서 마무리하느라고 엄청 바빴는데 그래요. 여튼 그랬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원래 그 한 자키 한 번만 다녀가실 수 있는데 3시간 이상 방송할 때 3시간은 두 번, 4시간도 두 번, 5시간은 세 번이겠죠. 네, 이렇게 방송을 네, 신청곡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 하실 수 있지만 본인이 올린 시간에 1시간 반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2시간 방송에는 딱 한 번만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이어지는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도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바오님의 신청곡 모두 전하고 마지막 곡과 인사드릴게요.

막곡을 틀기 위해서 멘트를 하겠습니다. 자, 장 시간이었는데 그냥 한 시간 한 것처럼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매일매일 젤리 이벤트 하면 좋겠다. 젤리 이벤트 할 때 신청은 많아서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자, 저는 치즈케이크의 코가 삐뚤어지게 취해볼게요 라는 곡을 전해드리면서 인사를 드려요. 내일은 오후 2시에 만나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할 순 없지만 아점 먹고 올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 호수에서 많이 행복하세요. 더우니까 우리 서로 모두 말할 때 조금 조심하면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타비님 준비되셨죠? 다음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전달해드릴게요. 저는 이만 물러가요, 여러분.

오늘 하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아침에 문을 열었는데 햇살이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야, 오늘 나좀 봐줘 하면서요. 6월의 끝자락이 이렇게 성큼었습니다. 아직은 장마가 오락가락 하는 날도 있고요. 갑자기 여름이 나 왔어 치고 들어오는 날도 있고요. 그래도 있죠. 이런 날씨에도 딱 어울리는 게 하나. 바로 음악이잖아요. 덥든 흐리든 창문을 열고 좋아하는 노래 하나 틀어두면 그 순간만큼은 계절이 내편 같거든요. 오늘도 그런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타비의 가요 올리기입니다.

앞서서 방송한 승장미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한으로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스타비의 가이올릭입니다. 오늘은 안녕 특집으로 햄버우님께서 첫 신청곡을 장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 먹으면서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아마도 식사 시간이 다 끝나셨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효린의 안녕, 폴킴의 안녕, KCM의 안녕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팀별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명한명 따로따로 점심을 먹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으니까요. 저의 점심시간은 2시부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럴 바에는 좀 생각을 좀 바꿔보면 좋겠다. 나 저녁을 좀 일찍 먹는다고 생각할래. 이러면서 2시에 식사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점심시간이 많이 늦으신 분들은, 아, 그래, 저녁을 빨리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사비님. 더 스카웃 다시 태어나는 별 OST곡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꽃미남님, 오늘 날씨 많이 덥죠? 이렇게 더운 날, 네, 꼭물 많이

많이 섭취하시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셨어요. 권유빈, 보통 날이 돼버린 하루. 태선, 그 사람 많이 사랑했어요. 그 사람 많이 사랑했어요. 맞나요? 네. 그리고 이재빈의 YYY 이어갑니다.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회사에 출근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쉬다가 갑자기 나가려고 하니까 몸과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월요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그 중에는요, 월요일마다 쉬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주말에 열심히 일하고 월요일에 꿀 같은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백화점이나 이런 쪽 보면은 월요일 휴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월요일에 쉬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될 거라는 그런 계산 아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이 그 청소의 시작이면서도 아, 뭔가 해방감이 좀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다 이제 학교에 가고 또 이제 뭐 출근하고 하시니까 이제 나의 시간이 좀 돌아오는 게 아닌가. 아주 잠깐이지만 네, 그런 휴식의 시간이 조금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월요일은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살짝 혼비백산했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저는 이제 어제 퇴근하고 와서 또 뭔가 마음이 이렇게 몸이 축 늘어졌거든요. 아, 나 이제 끝났다 하면서 네, 안도를 하는 동시에 우리 그 아이들도 같이 열심히 놀아버린 거예요. 새벽까지.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또다시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번에 고민을 하다가 저희 작은 아이는요. 네, 조퇴를 했습니다. 서류를 보다가 오! 건강검진이 내일까지 제출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밖에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조퇴를 시켜가지고 이 아이를 병원에 가서 얼른 건강검진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아이를 오늘 1교시 끝나고 데리고 나와서 병원에 가서 네, 건강검진을 하고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해드릴게요. 피자마님,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쉴수 있다는 게 일이 꿀맛일까요? 물론 어제 야간 당직을 하긴 했지만요. 부산은 흐린 듯 하더니 이젠 햇빛이 나고 있어요. 호수 가족분들 여러분 모두 햇빛처럼 빛나는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아, 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을 만져. 너무너무 빛이 나는 뜨거운 여름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인피니트 파라다이스, 피자마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핑계를 대서 아이의 지각을 좀 모면하겠다는 생각으로 방법을 찾아보다가 얼떨결에 저희 아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마침 공복이었어요. 네. 아이가 좀 포동포동한 편인데 4학년부터 이제 그 키와 몸무게를 재고서 비만으로 나오면 피검사를 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수월하게 잘 했는데, 피를 뽑아야 되는데, 아이 혈관이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바늘로 좀 많이 헤집기도 했고, 또 피를 뽑는데 피가 안 뽑혀가지고요. 네, 정말 좀 많이 씨름을 했어요. 어쨌든 피를 뽑긴 뽑았습니다만, 뭔가 좀 시원찮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이가 힘을 많이 줬나 봐요. 근육통이 와가지고, 팔이 너무 아프다고, 팔을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의 뭐, 네, 팔을 막 신줏단지 모시듯이, 네, 그러면서 집에 돌아왔는데,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한 엄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피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 하면서, 역시, 어디 가지 않는구나. 나의 딸내미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모기가 나보다 혈관을 더잘 찾는다. 저 예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혈관이 막 숨어가지고 계속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 사정사정 해가지고 제발요 간호사 좀 바꿔주세요. 저 그만 찔리고 싶어요.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한 번에 팍, 네, 고통도 한 번에 오고, 네, 좀 수월하게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계속 울어가지고. 네, 좀 속상하기도 하고, 우리의 달콤한 시간은 이렇게 비만 검사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네, 적당히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은지님의 신청곡입니다. 점심 식사 하셨어요? 아, 네, 저 아점 먹었습니다. 햄버거 먹고 왔습니다. 네, 비만의 이유가 있겠죠? 저는 아점으로 초밥을 먹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잘 들어요 하셨습니다. 은지님의 신청곡 이어가 볼게요. 김유겸의 별빛 눈물, 그리고 알리의 365일입니다.

진주에 기대했단 말이야. 애네 아프고 아픈 이름 진주에 가지 말라고 꽁치님의 신청곡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아침을 잘 먹었으니까 안 먹어도 될것 같아서 건너뛰고요. 엄마 차려드려야겠네요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는데요. 지금쯤이면 좀 출출하지 않을까요, 꽁치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식사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사비님,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는데요. 꽁치님도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정인이 엄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진영 좋아해 아니 사랑해, 컬트의 사랑한다 사랑해, 이승기 지금부터 사랑해 함께 해봤어요. 아들을 11시 반에 이유식을 먹이는데요. 잘 먹어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유식 만들 때 찌고 갈고 입 짧게 만들고 소분하고 얼리고 정리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은 많지만 그래도 잘 먹어주니까 뿌듯한 거 있죠. 잘 먹어줘서 고마워요. 사랑한다 아들아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먹는 모습만 봐도 정말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때의 그 웃음,

체리님의 신청곡으로 이지연의 그 후론 전해드렸습니다. 햄바오님 안녕하세요. 여전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셨어요.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전해드렸고요. 이적 하늘을 날리다 CN블루의 외톨이야 이어갑니다.

저희 아이가 둘째가 7개월일 때, 뱃속에서 7개월일 때요. 하늘호수에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고서 출산 휴가 한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있었나요? 네, 쉬었다가 그렇게 이제 방송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아이를 꼭 재우려고만 하면, 재우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잠투정이 심하고 잠들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 오후 2시 방송을 할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냐옹스님도 많이 힘드시죠? 디셈버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하에 물론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장자장 오래오래 행복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나길 바랍니다.

0: You're listening to
1: 한우로수 방송. 운동하고 왔어요. 날씨가 덥고 아주 끝내주네요. 땀을 흘린 목적이라서 흠뻑 흘렸는데요. 이제 씻고 나서 한우로수 들으면서 바쁜 오후를 보내보겠습니다.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와우님께서 운동 열심히 하셨군요. 핑클의 남아있는 노래처럼 함께했습니다. 악동 뮤지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쿨의 너의 집 앞에서 준비합니다.

지금 시간에는 잠깐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뜨거워서요. 이런 날에는 햇볕을 받으면 금방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그늘에 또는 어디 휴식할 수 있는 곳 집에 가셨다가 다시 해가 조금 떨어질랑 말랑할 때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실제로 제가 저녁 6시 넘어서도 한번 밖에 나가봤는데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괜찮으신 거죠? 꽃미남님. 김동원, When I Cry, 그리고 조윤찬의 Butterfly, 박하, 멈추지만 않는다면 신청곡으로 주셨습니다. 함께 할게요.

주호 돌아갈 수 있을까 함께했습니다. 꽁치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오전에 병원에 오랫동안 있었더니 하루가 순삭된 느낌입니다. 조금 뒤에는 엄마 운동하시는 거 도와드려야 돼요 하셨는데요. 네, 맞아요. 병원 한번 다녀오고 나면 내 하루가 다 어디 갔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도 그렇고 또 은행도 그렇고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그 안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내 몸이 아플 때는 뭐 주말에 아프게 되면 월요일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왜 하필 쉬는 날에 아픈 거야 또 서글프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업무를 다 보고 오신 거죠? 아침에 번호표를 딱 뽑았는데 와, 대기 인원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나 이러다가 늦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다행히도 네, 인원이 좀 빨리빨리 줄어들어서 시간 안에 다녀올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긴 오랜 기다림 끝에 무언가를 해결하고 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아 그래도 끝났다 하는 그런 해방감은 드는 것 같아요.

이만별 비가 오는 밤이면 정창용 이지용 그 사람 많이 사랑했나요? 함께했습니다. 글루미 선데이님의 신청곡입니다. 많이 덥다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별의 안부, 케이윌, 소녀시대, 티파니, 소녀 사랑을 만나다, 박지윤 그댈 원했지만 이어갑니다.

신청곡에 보통 주제가 있는 글루미 선데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은 듀엣곡으로 신청해 주셨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날이 너무 덥습니다. 눈물나게 더워요.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늘호수가 있어서 파이팅 해봅니다 하셨어요. 비주마님의 신청곡으로 전 이제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요. 김장훈의 소나기, 조선 힙합 마음의 숲, 최성곤 니가 좋아 함께합니다.

스타비의 가요블릭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악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한으로사 안에서 가요블릭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 왔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너무너무 더운 날씨, 집에만 있어도 더운데,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더울까요? 그래도 이제부터 슬슬, 물놀이가 생각이 나죠? 휴가도 잡아야 되죠? 이제 바쁜, 7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내일이네요. 내일이면 6월의 마지막 날인데, 네, 하루 남았어요.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전방송 우리 스타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방송하셨네요. 남은 오후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일주일도 무더운 날씨 더위 조심하면서 화이팅 합시다. 네, 저는 지금 출발해서 7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충고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왜 이렇게 사연이 많이 올랐나 했더니 젤리 주는 날이군요. 젤리 줄 때는 낼름 낼름 먹어야죠.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천국 또한 길어지고 있기,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템포에 맞춰서 섞어서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네, 기다려주셔서, 순번대로 노래 나오는 거 아니니까. 네,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역시 살림 잘하는 여자는, 얼굴도 예쁜 여자는 살림도 잘하나 봅니다. 젤리 달라고 협박성으로 사연을 올렸더니 삭제하고 없네요. 아, 역시 지도세도 모르게 삭제하셨군. 네, 아무튼 사연란은 열려 있습니다. 사연이 없더라도 천국이 없더라도 이벤트는 챙겨가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행복을 즐겨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 봅시다.

네, 꼬미남님 청곡 듣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마 누나. 더 스카우트, 다시 태어나는 별, 16곡에서 4곡 더 올리면 끝. 수고하세요, 화이팅. 아, 그래요. 더 스카우트, 다시 태어나는 별에서 나온 곡들이군요. 좋으네요. 그리워? 누가 그렇게 애타게 그리울까요? 틈! 제목도 있는데, 노래 제목도 있는데, 가수도 틈이 있군요. 네, 라면도 틈 있죠? 틈새 사이? 틈새 사이? 틈새 라면이구나. 틈새 사이래. 어우, 야해. 생각해보니까 좀 야하네요. 네, 우리 꽃미남님, 날이 많이 덥습니다. 네. 한 주도 힘차게 화이팅 하시고요. 햄버거님께서,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우리 청취자분과 인사 나눠줘서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바카스 같은 존재 악마누라 청구단기입니다. 저 오늘 바카스 대신 소화제 먹었어요. 아침에 먹은 빵이 잘못됐는지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잘 들을게요. 네, 주말, 생파해서요. 갈비 먹었어요. 냉면도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네, 우리 햄버거님. 우리 햄버거님은 주말 잘 보내시나 모르겠어. 토요일에 근무하시죠? 또 내일도 모레도 외근이라서 방송 못 듣는다고, 못 만난다고, 데이트 못 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막 울음이 날라 그래요. 울고 싶어요. 훌쩍, 훌쩍 이러고. 네, 우리 햄버거님, 나 많이 덥죠? 뭐 외근 나가도 차 안에 있는 시간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는 시간도 있고 할 텐데 언제나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한 주도 우리 힘차게 화이팅 합시다. 6월의 마지막 날까지 만날 줄 알았더니 못 만나네. 오늘 마지막인 건가요? 뭐 내일하고 내일 뭐 추티 오겠죠 뭐.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정인엄마 반갑습니다. 늘이 시간에 낭만님과 함께 오늘 아들과 아들 먹거리 사러 마트 갔다 왔는데요. 밖에 날씨가 장난 아니에요. 찜통 더위네요. 네, 손 선풍기, 양산 유모차 선풍기 없이는 못 살아요. 에어컨 없이 못 사는 건 아니고요. 밖에서 선풍기 틀어도 따뜻한 바람이 함께 막 불어서 시원한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아마 날이 더우니까 더욱더 막 짜증이 많이 날 거예요. 엄마 많이 힘드시겠어요. 나 효자들이라서 띵깡을 안 부릴라나. 아들 먹거리 많이 세개 사고 우리 정인이 엄마 먹거리 4개 산건 아니죠? 네, 창인 주신 곡 중에 김민석 곡은 전해드렸고요. 남은 곡도 마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정인이 엄마 사연까지 소개해드렸죠. 우리 하루님께서 외부에서 잘 들어요. 고맙습니다. 외부 덥죠? 실내는 시원해요. 들어오세요. 인사 나눕시다. 한 주도 우리 화이팅 하시고요.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줬네요. 네, 우리 은지님 반갑습니다. 악마 언니 안녕하세요. 더워서 파스쿠치에 왔어요. 남은 시간도 잘 들어요. 더울 때는 뭐니뭐니 해도 은행이 최고죠? 네, 은행에 잠시 30분 머물었다가, 1시간 머무르면 너무 눈치 보이니까, 30분 머물었다가, 또 약국에서 한 30, 바깥 300 먹고, 네, 30분 머물었다가, 그러는 분들이 있을까요, 진짜? 아무튼, 날이 많이 더우니까, 외부에서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네, 6월도 마무리 잘 하시고, 네.

네,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테크놀라 망마님, 저는 어제 야간 당직하고 집에서 듣습니다. 중간중간 눈 붙여가면서 말이죠. 붙일 때는 테이프로 붙여야 되나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본드로 붙이지는 마요. 안 떨어져요. 네, 우리 필사마님 야간 당직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좀 쉬면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네, 행복한 시간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힘든 월요일이라 그런가요? 일찍들 퇴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퇴근하시고요.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찐감자 2개, 밥 약간 먹고요. 오후 2시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방금 전에 밥 한 공기 약간 더 고봉밥을 드셨나요? 네, 양파 잘게 썰어 놓은 것, 잠 약간 쌈장에 찍어서 먹었습니다. 아, 요즘 햇양파 되게 맛있던데요. 매우면서 달달하면서 맛있어요. 아무튼 역시나 채소 위주 식단으로 먹으니까 배가 금방 꺼지는 느낌입니다. 오늘도 야식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이 집 근처 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예약하고 왔는데 시행 날짜는 다다음 주 목요일 오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살을 많이 빼지 못했는데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살을 더 빼긴 해야 할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야식거리를 사냐 마냐 큰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편의점에서 하나 사서 먹고 버텨보려고 해야겠어요. 악마님 오늘도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헤이즐넛 말고 그냥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건 어때요? 살을 조금 더 빼야 되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건강을 위해서 꼭 빼야 되는 살이라면 헤이즐넛보다 그냥 아메리카노를 한잔 드시고요. 야채 위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간간이 고기도 드시고 밥량을 조금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자가 대부분 보면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찐감자도 살 많이 찌더라고요. 오히려 계란이를 드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자 맛있죠? 핵감자라서 정말 맛있긴 하더라고요. 찐감자 2개, 뭐 하루에 2개 정도는 괜찮죠, 그죠? 그러면 찐감자에 계란이를 해서 샐러드 해 먹으면 살 많이 찔라나? 샐러드에서 드시는 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되도록이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 먹을 때만 밥을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점심은 굶고 아침은 굶고 요즘 가게에 나가서 그냥 도우미 그냥 밥한끼 해결하러 도와주러 가는데 점심에는 밥한 3분의 2 정도는 먹는 것 같습니다. 먹고 저녁에 만약 고기를 먹으면 밥을 덜 먹고 밥을 안 먹고 또 아침 저녁 점심을 밥을 안 먹었을 때는 저녁에 밥을 약간 먹습니다. 맞아요. 코끼리도 풀만 먹는데 살 많잖아요. 근데 원래 코끼리가 좀큰 동물 아니에요? 코끼리가 새끼 때부터 크게 태어나잖아요. 원래 코끼리. 그러고 따져보면 공룡도 그러잖아요. 공룡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채식 주의도 좋지만 채소 위주로 식사하는 것도 좋지만 고기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우리 꽁치님께서 청해주신 거 시원하게 듣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비주맘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퇴근을 부르는 여자 악마님, 오늘은 멘트 들을 거예요. 꼭 들을 거라서 공기 딱 붙이고 앉아 있습니다. 듣고 계신가요? 날이 너무너무 더워서 뜨겁다 못해 아프네요. 밖에 나가기가 힘들어서 사무실에서 딱 붙이고 있습니다. 딱 풀로 붙이고 있나요? 제 사연이 악마님께 읽혀서 제가 듣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쓰고 또 쓰겠습니다 해주셨는데, 기쁜 소식을 드려야 되는데 슬픈 소식을 드려야겠네요. 네, 조선유파곡은 전해드렸고요. 도경수 파커는 잠시 네 천국에서 제외됐습니다. 좋은 가수들이 부르는 곡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도경수 파코만 내립다 올려주셔가지고 잠시 파코는 네 제재를 당했어요. 그래서 도경수의 다른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김태우 곡은 다른 곡으로 송출이 된 관계로 네 VOS가 부른 곡으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꼭 듣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도경수 팬이시면 팝콘 말고 솜사탕은 없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체리님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팥빙수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전해드렸고요. 네, 팥빙수가 절로절로 생각나는 계절이죠. 요즘 빙수도 맛있는 빙수들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빙수가 먹고 싶네요. 네,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햄바오님 다시 만나네요. 청해요. 여전히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고마워요. 사연 올림에서 생기는 젤리 얌얌 제가 잘 받아 먹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가 그렇게 보고 싶나요? 집에 계시는 마늘님이 그렇게 보고 싶나요? 아, 더워 죽겠는데 뭘 안겠다고. 에어컨 틀어놓고 안 오세요. 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네, 우리 꽃미남님께서 안녕하세요, 영마 누나. 두 번째 시청합니다. 더 스카웃 다시 태어나는 별 한 곡 더 올리면 끝이에요. 수고하세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 곡이 아닐까 싶어서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저 센스 쩔죠? 근데 이미 올려놨는데 사연 보니까 우리 예나님 앞으로 올려놨어. 수정하면 될것 같네요. 네, 다시 태어나는 별에서 나온 음반들이 참 듣기 좋으네요. 네, 그래서 네곡쭉 듣고 나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더운 날씨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도 화이팅 하면서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세요.

네, 코망고치님 반갑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날씨죠? 주말 잘 보내셨어요? 악마님, 저는 여름이 너무 불편하네요. 더운 건 둘째 치고요. 특히 여성분들의 시선이 오늘 많이 더워 타이트한 쿨링스토제 티셔츠를 입었는데 시선이 따갑네요. 완벽한 피치걸 군살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탄력 넘친 복근. 네, 비노래 중에 런닝구, 난닝구? 난닝구 뒤집어 쓰고 웨이브 춤추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 신청합니다. 그리고요, 최준성의 가차 사랑 해주셨는데. 역시, 우리 코만고치님, 매력 있어요. 자신감 넘치는 사연, 잘 읽어드렸습니다. 탄력 넘치는 복근이에요? 빨래판인가요? 거기 양말 빨아도 돼요? 군사력 없나, 진짜? 아, 군사는 있는데. 그 비노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죠? 그 노래가 저도 순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물어봤더니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답가로 제가 두 번째 곡에 송출되는 곡은 저의 답가예요. 네, 무더운 여름 날씨, 여름의 매력이죠. 더워도 사랑하라. 아시죠? 네, 저녁에는 좀 그래도 선선하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 다음부터 쿨링 소재 티셔츠 입을 때 신중하게 안에 난닝구도 입으세요. 청해주신 거 전해드릴게요.

네, 마지막 사연 우리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마님. 바쁜 오후 시간입니다. 저녁 차려 1호 먹고 학원 갔고요. 제 2호랑 저녁 먹으면 돼요. 양마님 방송 감사하고요. 한 주도 힘내세요. 맛저녁 하세요. 저도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은 고기 좀 먹어야겠습니다. 주말에 먹었는데 주말에 먹은 건 갈비고 오늘 먹을 건 겹살이고 열무에다 먹을 거예요. 우리 와우님은 뭘 드시려나? 2호랑 맛있는 저녁 식사 함께 하고요.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그리고 한 주도 우리 화이팅 합시다. 우리 코만코치니 악마의 탁월한 선곡 쩔죠? 네, 저는 사연은 모두 다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방송 예나님 앞으로 예쁜 사연들 청구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는 이제 마무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계속 연이어 이어질 텐데 항상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방송 우리 예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예요. 예쁜 사연 청곡도 올려주시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예란님과 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오셨나요? 어느덧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셨던 분들은 이제 퇴근길에 계실 테고,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또 식사를 마치고 잠시 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오늘은 유난히 하늘이 참 예뻤던 하루였어요. 맑고 높은 하늘에 구름까지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 창문을 열어보니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오고 뜨겁기만 했던 낮과는 또 다른 편안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날씨에는 괜히 집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 동네를 한 바퀴 더 걷고 싶어지고 시원한 음료 한 잔 들고 노을을 바라보면서 잠깐 쉬어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하지만 바쁜 하루를 보내느라 하늘 한번 제대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조금 천천히 쉬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음악 들으면서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도 내려놓고 웃을 일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고요.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만큼은 잠시 잊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퇴근길의 풍경도 좋고 저녁 메뉴 자랑도 좋고 오늘 있었던 사소한 일들도 좋아요. 오늘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옌다예요.

2026년 6월 29일입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드림 콘서트 문 열었어요. 전 시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배 많이 고프실 텐데 맛있는 고기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마님께 수고했어요. 잘 들었어요. 하는 인사 전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7시에 출발해서 9시까지 여러분 손 꼭 잡고 함께 할게요.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면서 문도 활짝 열어드립니다. 여기는 인라이브, 인라이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인라이브.co.kr 입력하시거나 각종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인라이브라고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가요 카테고리, 랭킹의 실시간 카테고리에서 찾아주세요. 한유로즈 방송국. 여러분들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과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신 분들은 채팅방 접속해 주시고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거 누르시고 내답으로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곡은 순서대로 전해드리는데요. 사정에 따라서 약간의 순서가 좀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고요. 신청곡과 사연은 가요로 받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가요로 넉넉하게 담아주시고요. 전문성을 띈 트로트나 힙합 그리고 랩, 가사의 영어가 반 이상인 곡들, 트로트 가수의 곡이나 전 시간에 송출된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가수의 음악은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정말 하늘의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가끔은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가도 신호등 앞에서 잠깐 멈춰 섰을 때, 혹은 퇴근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보면서 오늘 하늘이 참 이쁘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짧은 몇 초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은 밝아지고 걸음도 조금은 느긋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예쁜 하늘을 사진으로 남기신 분들도 계실 테고 바빠서 고기 한번 못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시간만큼은 음악이 여러분에게 오늘의 예쁜 하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들은 순서대로 만나볼게요.

제일 먼저 문을 뚝뚝 두드려 주신 분은 우리 필살마님이세요. 콘서트의 메인은 저녁 7시 예나님의 드림 콘서트에 필살마가 왔습니다. 티켓팅 앞자리 모두 완료. 감사히 잘 들을게요. 언제나 방송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객석을 채워주시고 반가운 인사와 함께 응원의 마음까지 전해주시는 덕분에 시작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앞자리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희망해 주신 노래들도요. 다른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음악들이에요. 조선입합의 지드그르곤의 좋아요를 받았어 라는 음악은 제목부터 한 번쯤 시선을 끌게 되는 곡이죠. 실제로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선물이 되기도 하는 요즘 SNS 시대의 공감과 설레임이 재치있게 풀어낸 음악이죠. 가볍게 들으면 좋은 노래예요. 이어지는 노래는 스텔라 엘로라이의 노을빛 그 길에서 라는 음악인데요. 하루가 저물어가는 풍경을 담아낸 감성적인 음악입니다. 노을이 물든 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지난 하루를 돌아보는 듯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윤찬이 부르는 버터플라이라는 음악 이어드릴게요. 나비가 날아오르는 듯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노래 지금 만나볼게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날 드림 콘서트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전해드리고 있어요. 다음 사연은 우리 꿈미남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오후에 시간이 돼서 오토바이 엔진오일 교환했어요. 아주 조용합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정비를 마치고 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죠.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엔진 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주행감도 달라지면 역시 제때 관리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곤 하죠. 사람도 자동차는 오토바이처럼 가끔은 쉬어가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신청해주신 곡들도 지나간 시간과 추억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노래들이에요. 먼저 안녕이 부르는 옛생각이라는 곡이에요. 안녕은 공감가는 가사와 담백한 감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죠. 옛생각은 문득 떠오르는 추억과 지나간 인연을 잔잔하게 그려낸 곡이죠. 이어지는 음악은 디셈버가 부르는 Forever라는 곡입니다. 디셈버는 폭발적인 가

애착력과 깊은 감성으로 발라드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죠. 또래번의 리메이크 곡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과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곡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운이 부르는 일기라는 음악 전해드릴 텐데요. 하루를 조용히 기록하듯 자신의 마음을 담담하게 풀어낸 음악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화려한 멜로디보다 진심이 담긴 가사와 따뜻한 목소리가 오래 남는 노래예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전해드리고 있어요. 다음 사연은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예나님 반가워요. 언제 만나도 반갑습니다. 저도요. 나비엘이 부르는 연배,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성광의 어린 왕자까지 전해주셨어요. 참 짧은 인사인데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한마디인 것 같아요. 반가워요. 언제 만나도 반가워요. 라는 말이요.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언제나 반갑다 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안부를 나누고 음악으로 하루를 함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건 참 소중한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반가운 인사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채우기 위해서 바쁘게 달려갈 때가 있죠. 하지만 가끔은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에 새로운 추억도 새로운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백은 그런 삶의 심표 같은 음악이라는 거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이석훈의 목소리인데요. 지금까지도 결혼식 축하를 대표하는 음악으로 손꼽히고 있는 곡입니다. 화려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소소한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담담하게 노래한 곡이고요. 마지막으로 성광의 어린 왕자. 뛰어난 가창력과 진정성 있는 표현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노래. 이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마음과 소중한 사람을 위한 그 그리움을 담아낸 노래 어린 왕자까지 이어드려 볼게요.

다음 사연은 우리 꽁치님께서 다녀가셨어요. 예나님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곳은 소나기가 내렸었어요. 한 5분쯤 내리다가 지금은 그친 것 같네요. 비가 많이 올 줄 알고 창문도 닫고 빗물 받는 통도 열어놨는데 너무 조금 내려서 헛고생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닫아놓아야겠네요. 예나님도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우리 이럴 때 있죠. 하늘은 금방이라도 큰 비가 쏟아질 것처럼 어두워지는데 막상 기다려보면 빗방울 몇 번 떨어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해가 얼굴을 내밀기도 하고요. 괜히 창문 닫고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이게 끝이야 하고 웃음이 나오는 순간도 있고요. 그래도 그런 작은 소동도 지나고 나면 태도의 에피소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방송 들으시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신청해주신 곡들도요, 밤의 감성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줄 노래들입니다. 족제즈의 오늘 밤은 취해볼게요. 족제즈만의 짙은 음색과 감성이 돋보이는 곡으로 술에 취하겠다라는 의미보다 하루의 감정과 그리움에 잠시 기대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낸 곡이죠. 이어지는 곡은 육성재가 부르는 러브송이라는 곡인데요. 육성재와 박기숙과 함께한 듀엣곡으로 사랑을 시작하는 설레임과 따뜻한 감정을 담아낸 곡이에요. 두 사람의 부드러운 음색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산들의 그대한 사람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지난번 낮에 뜨는 달의 OST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산들 특유의 맑고 섬세한 보컬이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더 깊이 전해줄 거예요. 한 사람 나를 오랫도록 바라보는 마음을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8시 15분 막 지나가고 있어요. 신청곡 가사연 마감했어요. 다음 방송 하시는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 가사연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은 우리 은지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예나 언니 안녕하세요. 듣고 싶은 곡이 있어서 들렸어요. 잘 들을게요. 짧은 인사지만 참 반갑네요. 특별한 사연이 없어도 문득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서 방송을 찾아오는 날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음악 한 곡 함께 듣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신청해주신 곡들도요, 기분 좋은 저녁과 잘 어울리는 노래들이에요. 먼저 여행 스케치가 부르는 왠지 느낌이 좋아 라는 음악인데요. 1990년대를 대표하는 포크 듀오 여행 스케치의 노래고요. 제목처럼 듣는 순간 기분이 한결 밝아지는 곡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라는 설레임을 전해주는 곡이죠. 산책길이나 드라이브하면서 들으면 더욱 잘 어울리는 노래로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어요. 이어지는 음악으로 신청해주신 곡은 원래 가수 조규만이 발표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을 이승기씨가 리메이크를 한 곡입니다. 바로 다 줄 거야 라는 곡인데요. 원곡이 담백하고 진솔한 사랑을 노래했다면 이승기는 특유의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으로 또 다른 매력을 더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을 담은 가사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고 있죠. 오늘은 특별한 사연보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왔어요 라는 한마디가 더 반갑게 들리는 것 같아요. 좋은 음악은 이유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를 찾아오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녁도 기분 좋은 추억과 함께 노래 이어드릴게요. 이승기의 목소리 먼저 만나봐요.

여러분의 신청곡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우리 스위트님께서 전해주셨어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하는 폴 예나님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랜만인 듯 아닌 듯 오랜만이네요.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꼬맹이도요. 여름은 여름인지라 30도가 훌쩍 넘은 오늘이었네요. 온도도 그런데 습도까지 높아서 제법 땀꽤나 흘린 하루였어요. 원래 힘든 월요일 근무 마치고 냉국 한 그릇 뚝딱 했어요. 날이 더우니 시원한 거를 찾게 돼요. 주말에 콩국수 한 그릇 타러 가야겠어요. 예나님, 한여름 더위 드시지 마시고요. 늘 건강하세요. 그럼 방송 고생하세요.

안녕하세요. 늘 보고 있으니까 오늘 날씨가요 그대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햇볕도 뜨거웠지만 습도까지 높아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맺히는 하루였죠. 이런 날은 시원한 냉국 한 그릇만으로도 뭔가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주말에 드실 콩국수도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무더운 날씨에도 예나님 건강부터 챙겨주시는 따뜻한 마음 감사히 잘 전해줬어요. 오늘 신청해주신 곡들도 오랜 시간 많은 사랑을 받아온 명곡들입니다. 먼저 전해드릴 노래요. 조장혁이 부르는 Sad라는 곡인데요. 조장혁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애절한 감성이 잘 드러나는 대표곡 중의 하나인데요. 2000년대 초반 발라드 열풍을 이끌었던 곡으로 사랑을 잃은 뒤 깊은 슬픔을 담아낸 곡이죠. 이어지는 음악은 Y2K의 헤어진 후회라는 곡입니다. 한국과 일본 멤버가 함께 활동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밴드였는데요. 헤어진 후에는 이별 후에야 비로소 소중했던 사랑을 깨닫는 마음을 담은 곡이죠. 발표 당시 특유 락 발라드 사운드와 애절한 멜로디로 큰 사랑을 얻었고요. 지금도 2000년대 감상을 떠올리게 하는 명곡으로 사랑받고 있는 곡이죠. 마지막으로 희망해주신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도 너무 좋은 음악이잖아요. 이 노래 다 전해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이렇게 두 곡만 만나볼게요.

다음 사연은 우리 야옹스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6개월 아이 재우며 들어요. 오늘 하루도 끝나가네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사연을 읽는 것만으로도 조용한 방 안에서 아기를 토닥이며 방송 듣고 계시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6개월 아기와 함께하는 하루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죠. 아기의 웃음 한 번에 힘이 나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안아주고 돌보다 보면 엄마 아빠의 하루도 어느새 저물어져 있습니다. 이제 아기가 잠이 들고 나면 비로소 나만의 시간이 조금 생기는데 그 짧은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오늘은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편안한 휴식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희망해주신 노래 박혜원이 부르는 터치러 그리고 거미가 부르는 너의 하루는 좀 어때? 라는 두 곡인데요. 박혜원의 목소리, 주군의 태양의 OST로 큰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원곡은 윤미래 씨가 불러 많은 사랑을 받았고 박혜원은 자신만의 섬세한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다시 해석해서 또 다른 매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거미의 목소리도 빠질 수 없죠. 거미 특유의 따뜻하고 깊은 목소리가 돋보이는 곡인데요. 제목처럼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어? 라고 조용히 안부를 묻는 듯한 노래입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서로의 하루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아이를 재우며 맞이하는 오늘의 마지막 시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우리 유리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신청합니다. 동계가 부르는 했던데, 려욱이 부르는 사랑인가봐, 기원이 부르는 광화문에서, 이렇게 세 곡 희망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슈퍼주니어 멤버들의 솔로 감성이 담긴 세 곡이네요. 같은 팀에서 오랫동안 함께 활동했지만 솔로로 들려주는 음악은 각자의 색깔이 참 뚜렷한데요. 밝고 경쾌한 에너지부터 따뜻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깊은 감성 발라드까지 서로 다른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곡이죠. 먼저 전해드릴 음악은요, 려욱이 부르는 사랑인가봐 라는 음악이에요. 려욱 특유의 맑고 섬세한 보컬이 돋보이는 감성 발라드 곡이고요.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의 설레임과 조심스러운 마음을 담담하게 풀어낸 곡으로 화려한 기교보다는 진심 어린 감정 표현이 더욱 빛나는 곡이죠.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편안한 여운을 남겨주는 곡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전해드릴 음악은 동해 했던 내라는 음악이에요. 동해가 가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대로 담긴 곡인데요. 제목처럼 새로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곡입니다. 신나는 리듬과 경쾌한 멜로디가 듣는 사람의 기분까지 환하게 만들어주는데요.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용기를 전해주는 응원송 같은 곡이에요.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에 규현 씨 목소리는 잠깐 쉬어갈게요. 희망하신 음악들 전해 듣고 오늘 마무리 인사하러 다시 올게요.

오늘도 저녁 7시부터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퇴근길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안부를 전해주시는 분, 오토바이를 정비를 마치고 찾아주시는 분, 그리고 6개월 아이를 재우며 조용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그리고 한결같이 응원과 신청곡을 보내주시는 모든 청취자들 덕분에 오늘도 참 따뜻했어요. 오늘은 유난히 맑은 하늘과 뜨거운 햇살, 그리고 무더운 여름의 시작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는데요. 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이렇게 좋은 음악과 여러분들 이야기 함께 나누다 보니 어느새 피로도 조금은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웃지 못했던 분들은 내일은 한 번 더 웃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행복했던 분들은 그 기분 내일까지 이어지길 바랄게요. 오늘도 처음에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의 하루는 충분히 잘 보내셨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다음 방송 우리 이니님과 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예나였습니다. 빠이빠이.

살다 보면 행복은 아주 특별한 날에만 찾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죠. 따뜻한 커피 한 잔, 또 창문을 스치는 바람, 누군가의 다정한 인사 한마디처럼 아주 작은 순간들이 하루를 환하게 밝혀준다는 것을요.

네, 우리의 삶도 그런 작은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새 행복이라는 이름이 되어가는 거겠죠. 네, 혹시 오늘 마음이 조금 무거웠다면 잠시 이곳에서 쉬어가도 될 것 같아요. 노래 한 곡에 미소를 짓고 또 사연 하나에 공감을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에 작지만 오래 남는 또 행복한 날을 선물해 드리고 싶은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오신 거 맞죠? 네, 오늘 좀 많이 피곤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저와 함께 하는 두 시간 동안은 우리 편안함과 또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 시간에 우리 예나님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출발합니다. 뮤직 큐!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한화로수 방송국 인이의 가요 풍경입니다. 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적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세이레디오 이용하시고요. 인나이브 쪽 역시 인나이브 레디오,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나이브 레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곳은요, 인나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이의 가요 풍경, 네,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풍경지기 이니님 오셨습니까? 자주 뵈니 반가움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정도인가요? 네, 늘 이렇게 먼저 와서 기다려줘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네,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부산은 간만에 시야가 탁 트였습니다. 그래요, 금요일에는 잔뜩 흐려서 앞이 안 보인다고 했는데 그쵸? 네, 맞아요. 마음의 날씨 또 환할 때가 있고 흐릴 때가 있고 실제 날씨도 태풍이 분 날이 있으면 또 그렇지 않고 정말 화창한 그런 날이 있죠.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5, 6도 대마도까지 다 보여요. 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은 안 돼요. 근데 아무튼 너무너무 맑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요. 오늘은 덩달아 기분까지 좋았겠어요. 그쵸? 하늘옷의 야경도 그렇겠죠? 네, 당연하죠. 그럼요. 네, 오늘도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저도 잘 들을게요. 우리 필사마님, 네, 한 주 또 활기차게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에코비의 이제 안녕, 효린의 안녕, 제이세라의 안녕, 네, 안녕 시리즈네요. 쭉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네, 넷플릭스에서요, 참교육 재미있게 보고 있네요. 수고하세요, 파이팅! 네, 넷플릭스에서 참교육. 저도 참교육은 다 봤어요. 재밌기도 하고, 참 씁쓸하기도 했는데. 네, 요즘 아이들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재밌게 보시고요. 네,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클라스에, 슈퍼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찾다 보니까, 서프라이즈를 알랄라 막 이렇게 써가지고, 저도 조금 헷갈렸어요. 네이처의 림보, 또 스테이시의 테디, 비어까지 세 곡 함께 합니다.

네,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이니님 안녕하세요. 사연 신청란에 다녀갑니다. 네, 날씨가 더워져서요. 선풍기 2단으로 틀고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오늘 많이 더웠죠. 지난주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이제 더위가 시작일까? 여느 때 같으면 아마 장마가 지금쯤 올 때인데 요즘 올해는 또 늦은 장마라고 하죠. 네, 다다음 주에 목요일에는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관리하고 약 먹고 보는 것이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 간식이 오픈 저녁 시간이네요. 아이쿠, 이니님 좋은 밤 시간 보내시고요. 네, 막 배가 고프면 잠도 막 안 오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 아무튼 관리 잘해서 검진도 잘 받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더위와 함께 고생 많았어요. 편안한 시간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꽁치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핑클의 인디언 인형처럼, SES의 You, 카라의 When I Move까지 네, 세 곡 쭉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커피를 몇 잔이나 드셨나요? 바쁜 하루 속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만들어주곤 합니다. 네, 지금은 음악이라는 한 잔으로 여유를 채워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는 한화로소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입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2분을 막 통과하고 있죠. 이니와 함께하는 시간 11시, 네,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커피 몇 잔 드셨냐니까 네, 두 잔이요, 뭐 일곱 잔이요 막 나오네요. 그래요. 하늘호수와 함께하는 음악은 몇 잔일까요? 무한대죠? 네, 하나 다른 거는 많이 마셔도 괜찮다는 것, 즐겁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

네, 이니가요 풍경 2부 시작했습니다. 네, 음악 신청란에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까? 이유를 찾아봐도 결국 답은 하나야. 너를 좋아. 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또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주 최강 매력증이 나의 이니 누나 방긋 하트콩. 네, 주말은 편하고 또 즐겁게 잘 쉬시고 오셨죠? 네, 원래 힘든 월요일 근무하시고 방송까지 저녁은 든든하게 드시고 오셨는지요? 하셨는데, 네, 저는 늘 말씀드리죠. 네, 먹는 게 진심이라, 네, 항상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잡고 싶어지는 밤, 별것 없는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네, 하루가 멀다 하고 대표님이야 임직원들 해서 내려오시는데요. 내려오실 때마다 뭐에 꽂혀서 매번 가야 할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거 만들자고 해서 만들고 저거 만들자고 해서 또 저거를 만드는 중입니다. 순간 군대 다녀온 줄. 왜 이렇게 행복한? 네, 군대에서는 그런가 보죠. 네, 아무튼 그럼에도 월급쟁이인지라 또 열심히 하고 있네요.

내일은 역대급 연장근무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벌써부터 짜증이 밀려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매력대장 이니 누나 방송이기에 내일을 버티기 위한 힘, 내 힘을 누나 방송에 기대어 우주의 기운을 모아봅니다. 오늘도 반갑고 늘 고맙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하트 꽁꽁꽁. 네, 원래 윗분들이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하나 생각이 하나로 뭉쳐지지가 않아요. 왜? 서로 잘났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길을 막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건 안 된다 뭐 저거는 괜찮다 막 이러면서 죽어나는 건 밑에 직원들 뿐이겠죠. 네,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요. 또한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며칠이면 끝나겠죠. 그렇죠? 네, 오늘도 하늘호수 방송을 통해서 또 충전하시고요. 또 내일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내일도 네, 청해해 주신 곡은요. 조은세와 이민혁의 사랑으로 네이비 코카의 코튼 캔디 네, 솜사탕 네, 미노이의 살랑살랑까지 함께합니다.

목소리. 네, 윤종신 씨의 존니, 또 성시경 씨의 희재, 네, 두 곡 들어봤는데요. 이 두 곡은 우리 은지님께서 다녀가 주시면서 신청하셨던 곡이었어요. 잘 들었고요. 이니 언니 안녕하세요. 어제 부산에 다녀와서 더 피곤하네요. 남은 시간도 잘 들어요 하셨는데 그래요, 맞아요. 날이 더워서 더 그렇죠? 네, 저도 친구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서 저녁 때까지 막 수다를 떨다 왔더니 많이 힘들더라고요. 놀아도 힘들어요, 그쵸? 네, 오늘은 좀 쉬셨나 모르겠네요.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랄게요. 네, 우리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일 멍하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랬어요? 잘했네요. 네, 그래도 꼭 해야 할 건 다 했어요. 내일은 좀 정신을 차려야겠죠? 일찍 자야겠습니다. 11시까지 잘 듣고 잘 잘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까지. 네, 집안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 할 거 없는 것 같은데 막 하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뭐 이 할 건 다 했다 그러면은 종일 멍하게 있었던 건 아니네요. 그래요. 내일은 조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무리 잘하고요. 잘 자요. 사랑합니다. 맞이해 조금 늦어도 괜찮아. 네, 신청하신 곡은요, 또 따끈따끈한 곡 가져오셨죠? 그래요. 태연의 만찬가, 키네, 애프터 2401, 그리고요, 배가연 씨의 아직도 난 너야. 세곡 함께 할게요. 잘 들을게요.

네, 백아연 씨의 아직도 난 너야. 이 곡은 살짝 뒤로 넘어갔어요. 힐러지우기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앵이 누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 남겨요. 지우기 인사드려요. 네, 전에는 지욱으로 왔는데 닉네임을 바꿨네요. 그쵸? 그래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요 개복치처럼 지냈습니다. 이게 보거 얘기하는 거죠. 개복치. 배 빵빵하게 하고 지냈다는 건가? 네, 아무튼 윤하의 라이프 리뷰. 네, 라이브 리뷰 해가지고 또 한참 또 헤맸어요. 했더니 라이프더라고요. 김은영 씨의 타이밍까지 네, 두고 함께 할게요.

네, 우리 헨바오님 다녀가 주셨어요. 이니 누나 화이팅! 재택 야근 중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그래요. 막 집에서 또 재택근무 하느라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식사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랄게요.

네, 이니와 함께한 가요 풍경 오늘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이 6월 달로는 마지막 방송이네요. 그쵸?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그래요. 1월 1일에 계획을 세웠던 거 얼마 정도 실천을 했을까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반년이나 남았어요. 그쵸? 네. 아무튼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6월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7월에 우리 또 만나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도 더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잘 보내고 오셨어요? 저도 공지를 못 봤는데 그러네요. 똑같은 건 줄 알고 그냥 닫기 눌렀었거든요. 일단 30일 12시? 그러면은 1시간 방송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빨리빨리 가볼까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도 왔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예, 즐겁고 신나게 여러분들 달려볼까요? 출발은 잘 하셨어요? 잘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고 하는데, 이제 어느새 6월의 마지막이에요. 6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7월 1일. 우리 7월도 좀 무더위야 싸워야 되겠지만 장마와 늦은 장마와도 싸워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분 좋게 달려보자고요. 1시까지가 아니라 12시부터 점검이라고 하니까 12시까지밖에 방송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음악이 끊길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12시 전에 넘겨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나니엘 가요 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일단은 달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첫 번째 더 스카우트 태어나는 별 16곡 나왔어요. 두 번째 금요일 밤에 넘어져서 왼쪽 발목이 아프고 오른쪽 허벅지가 아파요. 맨날 넘어지고 다치고. 우리 꼬미누님 한번 혼나야 돼. 진짜 맨날 넘어지고 맨날 다치고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다치고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파 당분간 집에서 약 발라야 해요. 병원 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 판단이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보시는 걸 강추합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이산의 서울의 밤, 네온의 플라이디스인가? 뭐지? 그리고 유신의 내가 웃을 수 있다면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하의 멈추지만 않는다면 함께 갈게요. 제발 부탁이니까 다치지 좀 마세요. 아셨죠?

예, 우리 꽁치님, 그리고 철님, 그리고 샤방샤방한 우리 꽃미남님, 그리고 꽁치님, 체리님, 선물 감사드리고요. 아연님도 선물 감사드립니다. 제가 점검이라는 말 때문에 긴장을 해가지고,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해가지고, 우리 이니님 방송 고생하셨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오프닝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니님 고생 많으셨어요. 편한 잠 주무시고요. 6월 마무리 잘하시고, 7월 기분 좋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옥수수가 안 와요. 예, 옥수수가 올 때가 됐는데 매일같이 나가서 현관문을 열어보는데 옥수수가 안 보여요.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깊은 밤입니다. 선풍기를 자꾸 자주 틀고 있었는데 전기세 좀 아껴보자고 지금은 안 틀고 있습니다. 사실 감기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끈 것도 있습니다. 배가 고파오니까 조만간 편의점 러닝해야겠네요. 오늘도 방송 감사하고요. 즐겁고 편안한 밤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십니다.

그래요. 에어컨이든 선풍기든 오래 쓰면 좋지 않죠. 좋지 않은데 자꾸 틀게 되네요. 저도. 또 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소찬이의 보낼 수 없는 난, 김나영의 꺼내본다, 이혜리의 미운 날, 세곡 함께 하겠습니다.

야, 우리 나니 언니다. 나니 언니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오늘은 함께 근무하는 주무관님과 선생님들과 처음이자 마지막 회식을 했습니다. 삼겹살을 많이 먹고 왔어요. 내일이 마지막 근무날이에요. 아쉽고 서운합니다. 아, 시작할 때는 긴장감에 좀 설레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와, 마지막이니까 많이 아쉽겠어요. 끝까지 근무 잘하기려. 내일까지 근무 잘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언니 한 주간도 파이팅 하시고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 언니 하셨어요. 그래요. 예, 잘하고 오세요. 그럼 6월 마무리도 잘 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분 좋게 7월 맞이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시아의 스테이, 송아의 밤하늘의 별을, 아이오아이의 노래죠. 갑자기, 그리고 우리 체리님의 신청곡 김밥이라는 노래까지 전해드리는데, 시간이 12시부터 점검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 전에

음악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들을 수 있는 데까지 들려드릴게요.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해 난이었습니다. 쇼덤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대한 기억. I remember you. 너의 단골 술집 인디들의 노래 오래된.

느루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갈수록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면서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지역에 폭염주의보 발효 중인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외 지역들도 체감 31도 안팎의 땡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소나기 소식도 잦습니다. 아침까지 경기와 강원 북부에 5에서 10mm가 예상되고요. 오후부터는 다시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5에서 많게는 50mm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집중되는 곳도 있겠고요.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돼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에는 서울 대전 33도, 광주 31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소나기가 잠시 쉬어가는 동안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다만 만조시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7월의 첫날인 내일부터는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텐데요. 특히나 제주에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스타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으로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 보입니다.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힙합,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이 안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의 중심 하늘호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플레이리스트에 선곡을 한 노래들을 잘못 올려놔가지고 원래 두 곡을 보내드리고 날씨를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갑자기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제 실수니까요. 뭐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꽁치님 신청 사연입니다. 한경일의 어느새 봄날은 가고 하진우 내 삶의 이유 필헌에 보내줄게 정해주셨어요. 터보님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빅사이즈 한 컵 마셔서 잠이 안 오길래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중간에 컵라면도 끓여먹고 이것저것 하니까 시간이 순삭이네요. 아무튼 다시 일과를 해야 되는 시간대니까 집중해야겠어요. 터보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래요. 커피 한 잔이 쎘군요. 잠이 오지 않은 밤엔 시간도 뭐라 그러지 되게 또 금방 가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벌써 막 동이 터 있고 그렇죠. 아침이 돼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돼버렸군요. 잠이 부족한 날에는 뭐 집중도 안 되고 몸도 무겁고 뭐 그런데 이건 오늘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틈틈이 쉬어가면서 좀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은 푹 주무시고 낮에 어설프게 낮잠 많이 자면 또 잠 못 자는 거 알죠? 내일 아침에는 개운한 기분으로 힘차게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연 다녀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흑장미님 신청사연입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부터 비누를 찾아서 일찍 깼네요. 근데 비누가 세면대 위에 욕실장에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왜 찾는 걸까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댄스 들을까요? 원투의 달빛 창가에서 2003년 버전 컬트 트리플 눈썹 어디 있니? 이글5의 오징어 외계인 청해 주셨어요. 뭐랄까요? 약간 남자들 종특 아닌가 싶은데 희한하게 눈앞에 있는데 안 보여가지고 어렸을 때는 꼭 엄마를 찾아서 물어보고 결혼하고 나면 그 대상이 바뀌는 거죠. 이른 아침부터 덕분에 깨버렸네요. 답답하겠지만 고쳐질 수 없으면 포기해야죠. 나중에 이제 피지컬 A가 실제로 이제 집에서 집사처럼 있으면 더 이상 찾지 않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날이 또 멀지도 않은 것 같아요. 댄스 음악 들으면서 기분 환기하고요. 좋은 기분으로 1년의 절반 마무리 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야옹스님 신청 사연입니다. 황치열의 숨참고 네 이름 노블레스의 넌 나의 마지막 낭만이었어 청해 주셨습니다. 노블레스가 신곡이 나왔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뮤지션인데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곡들이 많아요. 이 노블레스가 네. 활동을 안하나 했더니 하고 있었네요. 터보님 아기가 오늘도 일찍 일어났는데 저도 일찍 이미 일어났던 터라 오늘은 괜찮습니다. 커피 한잔 사러 나가려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요즘 오전에 유모차 마실 다녀요. 오늘은 이유식 만들고 냉동해 놓으려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야옹스님 요즘 아이와 함께 하는 하루는 늘 부지런하게 시작되는 것 같네요. 오늘은 먼저 일어나 있어서 그래도 조금 여유롭게 아침 맞이했다니 다행이에요. 이제 점점 더워지면서 오전이나 아니면 아예 밤늦게 아직 그래도 밤에 덥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해지면 좀 선선해지죠. 그래도 아기랑 다닐 거면 밤늦게 다니긴 그렇고 아침에 다니는 게 낫겠죠. 커피 한 잔으로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고 이유식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알찬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아이와 함께 웃는 일 많은 즐거운 화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세요.

모든 게 변해가 이듭시도 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졌지 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후회로 얼룩진 넋두리만 늘어가 그래도 한 번은 죽을 만큼 사랑했던 때가 누군가를 미칠 만큼 사랑했던 내가 그럴 때가 있었지 가끔은 생각나

또 미워하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네. 다시 부딪히고 깨지어 또 난 살아가겠지. 그건 지금의 내 낭만일 거야. 사는 동안 우리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자. 함께했던 날이 의미 있도록. 사랑하고 또 미워하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네.

그루비 선데이님 신청 사연입니다. DJ DOC의 모피 모피 구피에 다 잘 될 거야. 황규영 나는 문제 없어 청해 주셨어요. 어제 주차장 차단기 작동이 안 돼 인식 문제인가 해서 후진하다 벽에 차 긁어먹고 2차선 불법 주차 앞에서 무단 횡단 할머니가 튀어나오질 않나. 주차 거지같이 해서 우체국 간판 기둥을 부딪히고 우체국은 물량 얼마 안 된다고 갔더니 감자 택배 폭탄 맞고 업체 물량 다 못 실었다고 거기 가서 천장까지 물건 싣고 축석고개 내려오다 차량 정체로 제동이건만 밀려서 사고 나고 참 힘든 하루였다. 네, 정말 모피의 법칙이 하루 종일 따라다닌 날이었네요. 작은 일 하나로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면 마음도 지치고 몸도 녹초가 되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예, 다행이라고 위안 삼는 건 사람 안 다쳤으면 예, 그나마 참 다행인 거죠. 예, 어제 운이 조금 비껴 나갔다면 오늘은 또 반대로 좋은 일들이 하나씩 예, 따라와 주길 바라겠습니다. 생홍지마라고 하잖아요. 어제 안 좋은 거 다 몰아서 했으니까 오늘부터 또 다 잘 될 겁니다. 예, 천국한 것처럼 다 잘 될 거고 예, 나는 문제없어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는 힘차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차게

7사마님 다녀가주셨어요. 조선힙합의 꽃길이라 하더니 아이콘에 죽겠다. 위너의 리얼리 리얼리. 안녕하세요 터보님. 어제 잘 쉬고 다시 모닝꿈 나와있습니다. 시간상 꽉 찬 하루는 쉬지 못했지만 쉬고 나오니 그래도 몸 상태가 낫네요.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그제 당직근무를 야간하고 어제 하루 쉬었는데 하루 푹 쉬는 게 뭐 쉽지는 않아도 역시 쉬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몸이 조금은 달라지는 거죠. 바쁜 일정 때문에

때문에 완전한 휴식은 아니었겠지만 컨디션 나아졌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다시 모닝 근무 시작했으니까 오늘도 무리하지 말고 리듬 잘 이어가길 바랍니다. 쉬었던 기운으로 하루 기분 좋게 보내고요. 방송 함께해 줘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와우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YB 사랑했나봐, 김건모 빨간 우산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보님,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부터는 럭키세븐, 7월에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로또 살 때 7을 넣어야겠어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년이 딱 절반이네요. 한 달 돌아보면 아쉬운 일도 있었겠지만 또 잘 버텨낸 시간들이 더 많았겠죠. 이제 내일부터는 럭키 세븐 7월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처럼 좋은 일,

반가운 소식으로 가득한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로또에도 행운이 따라주면 더 좋겠죠. 6월에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고 7월은 웃을 일이 더 많은 즐거운 한 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